자, 그럼 반다우타 비니 알로 크나바디 비쇼데 콜로니 카람으로 잡음 비니 알로 잡음은 카나다로 두이 커버거니 이런카 라비 쿠마르 콜로이 타이 비카스 콜로이 시허르카 점프 졸라 타가 졸라니